0: meditation, dreams, and visions, I have been made a universal man.
1: 보야제 빌로니 담았다 보시마 부츠 실람못 이시가웃 수신나나다 보야제 빌로니 담았다 보시마 부츠 실람못 이시가웃 수신나나다 보야제 빌로니 담았다 보시마 부츠